있을 것. 아이암나타 야미셨네. 오베카사마미. You are still God. You are still God. 아이암나타 야미셨네. Obekasa mami.